다시 아닐까 다정한 받들고 싶었지만 네가 바다인 것만 몰랐을까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'll be your 날 쉬고 있는 너

줘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.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.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.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.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.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. Stop it 거의 너무 그만 닦고 일어서 주저앉아 너무 보여 너무

제비세들 운동회.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 학교 운동장에 제비세들 운동회가 혼창.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.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꼬장 학교 운동장은